친구들 어쩌다 차비장에서 운전을 심으셔서 거기서 얼마나 운전을 가르쳐 보겠다. 얼마나 운전을 가르쳐 보겠다. 그렇지 않은 운전을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좋을까? 그럼 어서 운전을 가르쳐 보겠다.